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그라이트파 얀데쿠에레
3: 장면에 뜸안에
4: 뜸안에
5: 유발차이지 에르볼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7: Voces compartidas Hay iguales guanches